0: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합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위한 기쁨, 만족, 성공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아도 죄가 되지만 불이 넘치도록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도 고달프고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1: 삶에는 적당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소에 맞는 욕망, 꿈,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착한 것도 병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착하게만 살아왔을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온갖 애를 썼건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 뿐,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 네, 착한 것도 병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잡곡밥이 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지어서 드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좋다는 것은 알지만 잡곡밥이 과연 어떤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잡곡의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팥인데요. 팥은 달고 독이 없으며 성질이 따뜻합니다. 성분은 섬유질이나 단백질, 지방, 당질이나 회분,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에 좋은데 팥과 호박, 다시마를 삶아서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강낭콩입니다. 식물성 섬유질과 아미노산, 단백질, 사포닌의 성분들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몰아주며 변비 해소, 간 건강, 면역력 강화, 인호작용, 당뇨병 개선, 여성 갱년기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찰현미도 포함되겠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D, 비타민 F가 풍부하여 피부를 좋게 하며 뼈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음식 내의 콜레스테롤이 장으로부터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현미에 있는 섬유소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1: 찰옥수수도 좋다고 합니다. 찰옥수수는 소화를 도우며 몸을 따뜻이 해주고 냉한 체질에 좋습니다. 위장을 보호해주고요, 소화 장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철, 무기질, 인의 성분이 풍부해 단백질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페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0: 면역 기능 향상과 항진 작용을 하며 정혈제 역할과 비늘 치료에도 쓰인답니다.
1: 보리도 포함됩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그리고 섬유질 베타클루칸이 풍부하여 각기병 예방에 좋으며 변비나 포만감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 혈당 저하로 인한 당뇨병 개선,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베타클루칸의 효능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좋겠습니다.
0: 계속해서 검은콩입니다.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 두뇌 발달, 치매 예방 효능도 있답니다. 검은콩에 함유된 풍부한 레시틴은 혈관벽, 세포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여냄으로써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체내독소 제거에도 탁월하며 탈모 예방에도 일정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1: 녹두도 포함됩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 니아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음으로써 간의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데요. 본초 강목에도 녹두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있는데 해독작용이 강하며 위와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래도록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두를 고르실 때는 껍질에 광택이 없고 거칠고 진녹색을 띤 작은 크기의 녹두가 좋겠습니다.
0: 다음으로는 찰기장입니다. 지방질, 비타민 A, 당분, 단백질 등이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떡을 만들 때나 쓰였지만 웰빙식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엔 밥에 섞어서 섭취하기도 한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장병 개선, 분열 억제, 그리고 혈류 개선을 통해 해독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1: 마지막으로 흑미도 좋겠습니다. 흑미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기능 향상 및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임산부들의 비늘에도 좋으며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좋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안룡수 마복자가 함께 부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김선자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꽃밭의 미학. 옥순 언니, 오늘 외출하세요? 아들이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 아들도 볼겸 꽃도 구경할 겸 외국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야. 나는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더없이 들뜬 심정으로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만나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돌아갔다. 저녁에는 맛나는 음식을 실컷 맛보고 타양의 낮과 밤을 채우는 빛의 풍경을 보면서 광화문 거리를 거닐고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잠자리에 들 무렵 아들은 나의 침실에 들어와서 물었다. 어머니, 내일 주말인데 우리 공원에 가서 꽃 구경하는 게 어때요? 어머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가도 같았다. 냇가에 실실이 들은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며 길손들을 반기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윽한 꽃향기를 듬뿍 실어오고 꽃밭의 꽃들이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면서 봄 정취를 더했다. 구름처럼 모여든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동작해보세요. 또 다른 동작도 해보세요. 내가 준비한 동작은 이것뿐이야. 더는 없어. 꽃 속에서 찰칵찰칵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나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쉴새 없이 이름 모를 꽃들을 소개해줬다. 한식경이 지나 꽃나무 그늘 밑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여행사의 가이드처럼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꽃들을 보세요. 피는 시간이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르지만 제가 먼저 꽃망울을 터치었다고 우쭐대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요. 어쩌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던 그때 그 느낌이 와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목이라는 말이 나의 추억의 문을 녹할 줄이야. 내 말이 옳다. 나와 너희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한가마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너희들 앞에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툰 적은 없었다. 사실은 고요히 흐르던 강물이 암초에 부딪히며 격랑을 이루듯이 했지만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남길까 두려워서 옥신각신한 사연을 비밀로 했지. 얼굴색이 격동으로 번져가는 내 말에 아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크게 다툰 적 있어요? 그래, 너무 많고도 많지. 너희가 집에 없을 때만 기다렸다가 다퉜어. 놀라기는 입안에 혀도 씹을 때가 있는데 남남이 사는 게 어찌 내 마음이자 내 마음이겠니? 다투는 게 정상이야. 추억의 대문이 열리자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세기 60년대 우리는 농촌 마을에 살면서 너희 아버지는 공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에서 애를 돌봤지. 그때는 나이 젊고 가정 부담도 적어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꿀맛이었지. 저녁이면 내 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나는 전나귀의 재롱을 자랑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사랑의 꽃을 피웠어. 힘든 줄도 모르고 닭과 돼지도 키우면서 생활 보탬을 했어. 후에 애가 셋이니 생활 소비가 늘어나 서로 누구 탓만 해 다툼이 자주 생기더라. 한 번은 세 아이 합작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애들이 학교에 간후 크게 다투어 마지막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
이혼하려면 해봐요. 누구는 못할까? 나는 자존심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몰라도 새 자식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저기 격동돼 말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옆집 중간 벽에 딱 붙어서 철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짤랑짤랑 그릇을 부시고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수 들리는 소리였어요. 나는 우리 가정만은 서로 불평 하나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접시물이 다 마를 때까지 사랑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바닷가의 자갈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물과 썰물에 뒤척이며 자신의 날카로운 모습이 부서지고 깎이는 고통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동그란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저 꽃들을 보아라. 지금은 색깔이 곱고 향기로워 서로 얼굴을 만지면서 봄을 즐기지만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밑에 깔린 난초와 민들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참아야 한단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슴 속의 아픔을 견디며 산단다. 너희들은 너무 일찍 셈이 들어 사는 게 안심이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서를 받으세요. 난생 처음으로 곡절로 얼룩진 가정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무릎을 꿇고 굽석 큰절을 올렸다. 훈훈한 봄바람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새삼스레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준 꽃밭의 미학이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준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지고 다시 피는 저 꽃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리라 신들매를 조였다.

네, 임양숙이 부른 노래 꿈꾸는 진달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몽환의 세계 아람브라 궁과 공중의 수도원 메테오라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람브라궁은 붉은 요새라고도 불리우는데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성 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람브라궁의 겉면은 매우 거칠어 보입니다. 정원과 탐류, 담벽과 승각기는 단순한 조합이고 그 배열도 불규칙적이어서 매력이 결핍합니다. 그러나 아람브라궁의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조각 예술, 금실 은실의 현란한 수공예 작품, 세계 화려한 배분들은 이슬람 동방 문화의 진수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무어인. 스페인의 네바다 신자락에 있는 그라나다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문학 지역입니다. 일찍부터 그라나다 지역을 지배하는 정권이 옷바뀌면서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민족의 문화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습니다. 그라나다에는 일찍 기원 8세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후에는 기독교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당은 기독교 성당이지만 그 건축물에는 이슬람 무어인들의 솜씨가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말발굽 형문이며 어색이 넘치는 벽돌 구조며 꽃무늬 도안이며 그리고 코란 경의 명문에까지도 이슬람 문화의 정수가 남아 있습니다. 기원 711년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이슬람 무어인들이 스페인의 토라도에 도읍을 안친 소코트인들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지배합니다. 5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기독교 세력은 전례 없이 팽창해집니다. 기독교 세력인 페르난도 3세가 스페인에서 이슬람 교도를 몰아냅니다. 쫓겨난 이슬람 무어인들은 스페인 남쪽에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나사리드 정권을 세우고 계속 기독교 세력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1492년에 끝내 두 손을 들고 그라나다에서 물러갑니다. 화가 프랑시스코 프라티리아는 그라나다의 이양이라는 그림에서 나사리드의 마지막 왕 무함마드 12세가 이사벨 여왕에게 아람브라궁의 열쇠를 들이받치는 장면을 생동하게 묘사했습니다. 승자는 높은 말에 앉아 위풍이 당당한데 패자는 글미의 절반 폭도 미치지 못하는 한쪽 구석에서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나사리드 왕조의 25명 군주들은 250년간이나 그라나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아람브라궁은 바로 나사리드 왕조의 군사 지휘부이자 행정 중심이며 또 황실이기도 합니다. 아람브라궁은 나사리드 왕조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1세가 13세기 중엽부터 짓기 시작해 14세기 마렵에 요사브 1세와 무함마드 5세 때에 이르러서 기본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꿈의 천당을 짓다. 아람브라궁은 동서의 길이가 700m이고 남북의 너비가 200m이며 담벽의 둘레가 2000m입니다. 성벽을 이루는 흙에는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햇빛이 비치면 성벽은 곧 붉은색을 띱니다. 이런 원인으로 아람브라궁을 붉은 요새라고도 합니다. 아람브라궁은 워낙 요새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에는 5개의 견관문이 있는데 문 양쪽에는 높은 탐루가 있습니다. 요새하는 용도에 따라 병영구역, 사원구역, 황궁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람브라궁은 중세기 이슬람 건축 리념에 맞게 건설한 요새이기에 오늘의 건축관념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나사리드 왕조는 기독교 세력의 위협을 받아왔던 만큼 방어를 하기 위한 요새로서의 기능을 갖고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러기에 담벽에 23개의 탑을 쌓아 망루와 방어시설로 사용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조잡하고 거친 외면과는 달리 내면의 장식은 그 우아하고 정교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슬람 무어인들이 아람브라 궁을
천국을 건설하는 실험용 건축으로 건설하지 않았을까고 의심합니다. 한 담벽 사이로 저잡함과 정교함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마치 지옥과 천당의 차이를 보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요새를 꿈의 동굴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람브라궁 공룡 천장의 장식은 품격이 기이하고 독특합니다. 나무에 조각한 오색 용롱한 벌집형 무늬 조각 장식은 날씬한 기둥에 받들려 있는데 한 글자씩 치밀하게 새겨놓은 식구는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고 늪에 흘러드는 물길은 고란경에 나오는 천국의 강을 상징했습니다. 궁에는 대사의 방이 있는데 수많은 별을 뿌려놓은 듯한 채색 천장의 조각과 공형 아케이드의 조각이 요란히 돋보입니다. 대사의 방은 이사벨 여왕이 콜럼부스를 불러 신대륙을 발견하게 한 그 방인데 이사벨 여왕은 이 방에서 많은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또 다양한 궁중 행사도 벌였습니다. 이렇게 왕궁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방이기에 사면 벽에는 금실 은실로 상감한 눈부신 도안들이 가득하여 이슬람 예술의 진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물소리와 빛의 향연. 아람브라궁 건축 과정에서 건축사는 특히 물과 빛의 어울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궁의 정원과 정원 사이에는 모두 돌로 물길을 만들어 물이 정원의 인공늪뿐만 아니라 주황홀과 방에도 흘러들게 했습니다. 코마레스 정원에는 장방형의 큰 대리석으로 만든 큰 인공늪이 있는데 길이가 42.8m이고 너비가 22.6m나 됩니다. 정원은 석류나무 그림자가 들여온 늪과 날씬하고 부드러운 회랑 기둥, 섬세한 문양의 아치문이 서로 어울려 극치를 이루는데 거기에다 미풍이 불어 잔잔한 파도가 일 때면 수면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한 폭의 그림을 방불케 합니다. 여름철이면 산에서 끓어오는 맑은 물이 대리석 물길 따라 궁전의 구석구석에 흘러듭니다. 사자의 정원은 무함마드 5세가 세운 공간입니다. 사자의 정원의 길이는 28m, 너비는 16m인데 기둥머리에 아리베스크 문양이 새겨진 124개의 흰 대리석 기둥이 불규칙적으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정원 조항에서는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12마리의 사자가 물을 뿜습니다. 인공늪에는 아치형의 아름다운 문과 회랑이 어리어 선경을 방불케 합니다. 날씬한 기둥에 받들린 말발굽형 회랑과 가벼운 원형 천장, 그리고 처마돌이의 조각과 금실과 은실을 사용한 아름다운 문양은 그 기교와 섬세함이 동양예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의 방을 포함해 형태가 각이한 5천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벌집마냥 천장을 장식했습니다. 작은 구멍들은 문양이 다채롭고 선이 굴곡적이며 또 그 형태가 문자와 비슷하기에 마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식은 이슬람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표현 수법입니다. 궁의 동쪽에 있는 헤네랄리프는 고목과 꽃과 늪과 분수로 발목을 잡는 아담하고 운치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오랜 회랑과 섬세한 조각이 있는 정자가 있어 낭만이 깃든 이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헤네랄리프는 14세기에 나시리드 왕실이 건설한 마지막 궁이고 가장

오래된 이슬람의 화원입니다. 아람브라궁의 외곽에는 13세기에 세워진 알카사바 별장이 있는데 환경이 소용하고 깨끗합니다. 제스민과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정원 가운데는 왕들의 사당이 있고 사당 주왕 궁룡에는 역대 왕들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사당 지붕 위에는 작은 궁형 창문들이 여러 각도로 잘 배열되어 있어 실내의 광선이 충족합니다. 1492년에 이슬람의 나사리드 왕조가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국왕 무함마드 12세는 나라를 잃는 것보다 아름다운 궁을 잃는 것이 더욱 슬프다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카를로스 5세가 이슬람 건축에 대항하고자 아람브라 궁 안에 자기의 궁을 하나 지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입니다. 카를로스 5세 궁은 사자의 정원 옆에 지어졌습니다. 이 궁전은 미켈란젤로의 제자 마추카가 설계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색채가 짙은 아람브라 궁 안에서 카를로스 5세의 궁전은 비록 르네상스 양식의 뛰어난 걸작이라 하지만 왠지 외로워 보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폐허 후에 성모 마리아 성당도 우뚝 일떠섰습니다. 아람브라 궁 안에서 이슬람에 찬란했던 문화는 점차 역사의 추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공중의 수도원 메타오라. 기원 3세기 말엽에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날로 팽창해가는 성당의 세력을 피해 에그 혹은 세르비아의 심산 유곡이나 동굴 아니면 사막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면서 기도와 참회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에 의지해 필요한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얻으려는 마음과 세상의 부를 쫓아 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때론 영혼의 타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심령의 위대함은 세상의 위력을 버리는 것이다. 심령에 정화되면 곧 리성이고 신에게 기울어진다. 사악한 심령은 욕망에 불타 끊임없이 세상의 부를 쫓는다. 이런 심령은 더는 심령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심령이 정화되어 다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은가하는 수도사들은 계율을 지키고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의 심령을 씻으려고 하며 고행으로 영혼과 정신의 평안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초기의 은사들 가운데는 시몬 스타리드라는 이름난 수도사가 있었는데 전하는 데 따르면 그는 시리아의 높이가 18m 되는 석조 위에서 40년을 기도하며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라는 애굽의 수도사는 은거하며 수련하는 동안 괴상한 동물로 분장한 사탄의 유혹을 수없이 받았지만 하느님의 힘으로 모두 물리쳤다고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 중부의 테실리아 평원은 천연 목장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테실리아 목장이 나오는데 테실리아의 주민들은 모두 사람의 머리에 말의 몸체를 가진 반인 반말의 괴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괴물들은 사람의 욕망을 가진 외에 특별히 독한 술을 좋아합니다. 이들의 이런 형상은 후세의 화가들에 의해서 이교도의 상징, 야만인의 상징으로 묘사됐습니다. 중세기의 예술대가 사시에타르는 1440년에 그린 성 안토니오와 성보라의 만남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성 안토니오는 꿈을 깨고 나서 성보라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는 길에서 사람의 머리에 말의 몸을 가진 괴물이 앞을 가로막자 그에게 열심히 축복을 해줬습니다. 감동을 받은 괴물은 놀랍게도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안토니오가 바로 기독교 수도원의 창시자이자 은거이며 수련하는 독실한 성도입니다.

대오라는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은 핀두스 산맥의 변두리에 있는 해발 550m 되는 기암 절벽 위에 있습니다. 이 기암 절벽 위에서 굽어보면 피니오스강 연안의 풍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수도사들은 12세기에 벌써 올림푸스산의 동굴과 절벽 위에서 수련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몸을 적나라하게 맡기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수도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에무셰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모의 땅에 홀로 서서 맑은 공기로 머리를 감으며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러면 더러운 자아는 씻겨진다. 나는 투명한 이슬로 변화된다. 나는 내가 아니다. 신으로 거듭 태어난다. 1350년에 성 아타나시오스가 핀두스 산의 기암 절벽, 즉 메테오라의 제자들과 함께 옵니다. 전하는 데 하면 성 아타나시오가 한 선녀와 독수리의 힘으로 절벽 위에 처음 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제자이며 세르비아의 왕자인 요셉의 도움으로 첫 메테오라를 짓습니다. 그 후 수도사들에 의해 선호하여 24개의 메테오라가 기암 절벽 위에 하나하나 건설됩니다. 메테오라 수도원 가운데는 에키우스라고 불리우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으로 가자면 깊은 계곡 위에 놓인 좁은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깊은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수도원은 모두 돌로 쌓고 붉은 기와로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현관은 계곡으로 향했거나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계곡의 노인 다리와 이어집니다. 수도원은 규모가 작기에 수도사들의 방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누울 정도입니다. 수도원에는 대체로 성당 한 칸과 식당 한 칸이 있는데 식용수는 바위를 구멍 뚫고 빗물을 고이게 한 후 끓여서 마십니다. 수도원 벽에는 많은 벽화가 있는데 벽화에는 지옥에서 죄인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참상이 그려져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벽화는 하느님께 귀의하고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60년대에는 카라바카로부터 수도원까지 포장도로가 놓였습니다. 이리하여 수도원은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관광지로 전락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 둘씩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더욱 한적한 메테오라를 찾아 떠났습니다. 오늘의 메테오라 수도원은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을 두고 일찍 철학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인류의 지혜는 현대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의 통음 속에서 인류는 날로 부서져가는 영혼과 외롭게 마주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몽환의 세계 아람브라 궁과 공중의 수도원 메테오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